0: 이넥스 헬로 디스 이즈
1: 진영
2: BX
3: 중훈
4: 용희
5: 현석
1: and we are
0: Shaggy
6: back to Hollywood on your red hot radio Y101.